0: 소스 돈이 내 쓰지.
1: 해니 기대 뒷목
2: 비리 해니 나나래.
3: 나나스 보 아무냐 아지소대 니마 소스 지세 승리 마미마 조마근아 니미냐 아지소대 어도도 슬리 니니 이제 빙고 이토코 이가로 마미마 조마근아 슬리 니니 이제 비마 아카고 관에 어도도 배냥아 디마니에 아카시 인자마타보 치미 니미 이지마과 이제 디드라 비로 아니가생아 이과 디쥐마 치미 아미과 이제 그와다마조조 소조부티 초나비 과주래호그가니에 대초티콤마 아미에 그나다마드그 키리이마과주 슬리니하마조조 인제프 之前嘛，我在比一节妇女一直在嘛求情个半年，不不正啊。子女妮妮一节比半年，一节嘛的等在比比完了怎么的博的，他妈个比阿卡是的等在一点。之前我你妈就这些生理最怎么的就没了哇。

0: 소스 돈이 내 쓰지.
1: 배는 비대 뒷모그
2: 비리 해니 나나래.
3: 나나스 보 아무냐 아지소데 니마 소시 지시에 스니마미마 조마근아 니미냐 아지소데 어도도 스류니니 이제빙고 이토코 이가로 마미마 조마근아 스류니니 이제비마 아카고관예 어도도 베냥아 조마니 아카시 인자마타보 치미 니미 이마과 이제 디드라 비로 아니가생아 一块地区嘛，前面阿面瓜一节给我打麻雀雀，出租部提出了比我最来胡个概念，提出提块嘛，阿面跟那打麻雀个，今天一毛瓜雀，子女你还麻雀雀一节付，之前嘛我人比一节付你一直打麻雀进个半年，付不怎啊，子女你一节比半年，一节嘛地等人比比我里子嘛点薄的，一毛瓜比阿开始地等人一点。 之前，我尼马就这些生意最上马的，就莫了哇。